네, 발라드 세 곡 듣고 오셨으니까 댄스 세 곡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김현정의 단칼. 요즘 저희 방 꾹장미님 때문에 데니스 프로젝트라는 가수의 곡이 자주 나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라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세 곡 함께 합니다.

신청년의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셨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매번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중에 리슨 곡은 방송 초반에 제 선곡으로 나가서 청해주신 곡 두 곡 함께합니다. 아일리스의 이치미,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함께합니다.

예, 제 시간 신청나는 아까 한 9시 20분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난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신청 꼭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엔딩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앞글자만 써도 뒷내용이 채워지는 자동 완성 기능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일상도 이렇게 편하게 알아서 완성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유를 조금 가져보면서 내일을 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좋으면 남은 하루도 잘 풀릴 테니까요. 추진력을 얻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달빛 사나님과도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또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성실이 길어지면 과로가 되고 휴식이 길어지면 나태해지고 반성이 길어지면 죄책감이 된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나 봅니다. 오늘 하루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수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오늘은 밥시의 여인이 아니고 10시의 여인이 돼서 왔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비가 억수로 같이 온다고 예보에 그랬어요. 아침에 비가 물폭탄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나더니 지금은 조금 잠잠하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비가 오려나 봅니다. 비 피해가 있는 곳이 많은데요. 얼른 복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죠?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가 오긴 많이 왔나 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했는데 일기예보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폭탄 그런 거는 오지 않은 것

돼요. 많이 올 때는 오긴 왔는데 그게 한 2, 3분? 그러다가 말고 그러다 말고 그랬어요. 하늘하우스 가족분들 계신 곳은 물폭탄 맞나요? 그런 거 안 오고 그냥 적당히 내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 굉장히 습하잖아요. 습한 온도 때문에 더욱 짜증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즐겁게 행복한 웃음이 되어가는 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준비했던 노래는 나인뮤즈 씨의 뉴스 그리고 레드애플의 타임 이스업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어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레인보우의 에이 그리고 보이프렌드의 아이야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신나는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도 신나는 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나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비어네이퍼의 걸어본다, BAP의 원샷,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부산 언제 비 올까요? 오늘도 열나도록 덥습니다. 덥다 보니 시원한 화채 팥빙수가 생각나는데 오늘 점심 메뉴 보니 화채 기다리며 오다랑 환작 이렇게 허대하면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와우, 맛있겠다. 저는 빙수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화채는 별로 그냥 그래요. 화채 맛있긴 하죠. 근데 저는 왠지 화채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먹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비빔밥 외에는. 화채에다가 사이다 넣고서는 하는 거 맛있죠. 그래도 침 넘어가네요. 어쩜 좋아. 더울수록 너무 찬 거 많이 먹지 말고요. 우리 사마님 건강 잃지 않게 따뜻한 것도 중간중간 마셔가면서 언제나 건강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아이오아이에 갑자기까지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난 우리 꽁치님께서 더원의 저녁바람 장골버스에 못해준 게 많아서 이준호의

퇴근버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별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 30분 나오면 엄마 내과 약 타러 가봐야 합니다. 한 달치씩 타오는데 금방 다 떨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별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한 달이 금방 후다닥 가죠.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운데 잘 다녀오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오후 시간? 아직 오후 되려면 참 멀었는데 그죠? 즐거운 시간 편안하고 많이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꽁치님께서 함께 주신 노래인데요. 노래 참 좋으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다녀가 주신 우리 언제나 늘 수고해 주시는 아이 때문에 수고하시는 정인 엄마님의 신청곡 있습니다. 유키스의 놀이터, 최유리의 막사랑, 헌책방의 여름냄새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모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가수도 있네? 이러면서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들 녀석 잘 생각 없어 보이네요. 신나게 놀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날이 더우니까 아이도 쉽게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놀면 건강하다는 거니까 뭐 조금 이따 자겠죠. 열심히 놀고 신나게 놀다가 잘 놀다 보면 그 잘 잘 거예요. 우리 정인 엄마님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많이 우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유키스의 놀이터 함께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신창란의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간만에 다녀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배워요, 마음님. 양파의 알고 싶어요, 다나의 세상 끝까지, 그리고 보아의 밀키웨이 세 곡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웃음 가득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청곡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곡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만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이상해요. 비가 억수로 같이 쏟아지다가도 또 금방 햇빛 나고 또 비 오면서 햇빛 나고 여우가 시집 가나 봅니다. 호랑이가 장가 가나 봅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2AM의 너도 나처럼, 첸의 최고의 행운, 케이윌의 사랑은 이렇게 세 곡 함께합니다.

0: 네.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온 지역이 있나 봅니다. 찌뿌둥하고 습도가 높은 날씨,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이럴수록 물을 자주 마셔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에 몸을 풀어주고 실내에는 자주 환기를 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로 다 면역력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이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신청란에 다녀가 주신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 그리고 슈가의 샤인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주선해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1: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거는비의 여름아 부탁해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윤종신의 팥빙수. 우리 달빛 언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오전 10시 방송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늦잠 좀 잤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기도 하고 덥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도 백수라. 백수의 장점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쵸. 장점 자유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오후엔 실습할 유치원에 교장을 받으러 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언니, 더운 여름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달빛 언니 하셨어요.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님 언제나 밝은 기운을 주는 그런 우리 아연님입니다. 그 뭐지? 백수가 아니고 전업주부. 살림하잖아요. 집에서. 그쵸? 살림한 집에서 가정주부가 살림하는데 드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하답니다. 아마도 그 환산을 하면 아주 옛날에 200만원이라고 액수로 계산을 하니까 200만원인데 지금은 한 400만원 정도 되겠죠. 옛날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낮아졌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한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아연님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고요. 아프지 말고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0: 아, 너무 죄송합니다.
1: 자꾸 맞는가? 이 노래 맞죠? 퓨처라이거 레츠댄스 냉면이라는 노래인데요.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제 허리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방송 들어오기 좀 전에, 좀 전이 아니죠. 방송, 우수님 방송 전에 약을 먹었는데 약간 해롱해롱? 약이 되게 독해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방송도 있고 저런 방송도 있지 이러면서 마음을 달래보긴 하지만 그래도 덜덜 떨렸다는 느낌, 뭐랄까요, 실수했다는 그거에 자책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읍장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신청난 다녀가실 때 예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그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화 꾹꾹 전해드립니다. 이 한 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한 한 주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길을 걸다 돌뿌리에 걸리면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는 멋진 그대에 드리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예요. 우리 달빛사랑 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방송하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허리 시술까지 하고 오셔서 방송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언니 방송하실 거냐고 여쭤는데 언니가 한번 정해놓은 건 꼭 지키시는 스타일이라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 12시를 출발해서 네, 2시까지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마이크 좀 지지거리나? 네, 전해드린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여름이 온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밤 라는 곡도 준비해서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또 신나게 출발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요새 계속 신나는 이런 약간 나이트 댄스, 롤러장 댄스 같은 노래들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함께 하는데 저도 같이 신나서 네,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들 신나시죠? 이게 방송 시작할 때 댄스곡을 틀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물론 뭐 비가 오고 흐린 날은 발라드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국 이제 공지했어요. 첫 곡과 막곡은 댄스곡으로. 네, 뭐 여름이라 괜찮고 겨울에도 댄스 많이 트니까 이게 막 대빵 빠른 곡 아니어도 네, 이렇게 또 여름이라 제가 또 더 신나게 네, 신나는 음악 더 찾아서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방송 준비를 하는 건 거의 노래 몇 곡 이게 다지만 그래도 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왔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할 건데 어떡하지? 일단 첫 번째 신청곡 전해드리고 네,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필사바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쟁이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여전한 더위의 부산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침까지 비가 와서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잠시 병원 옥상을 다녀왔는데도 땀이 주르르. 이 장마 전선이 다시 온다고 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비가 있는데 그 전에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그죠? 시원하게 하늘 호수를 바라보며 장미 정원을 걸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태댕의 너라서 좋아 그리고 일개부의 좋아 준비해 드릴게요. 제 시간에

최성건의 노래는 안 틀라고요. 네가 좋아 이건 정말 내 시간에 신청하지 마세요. 너무 싫어. 저도 음악 듣는 취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 대신 마키아조의

네, 좋아 좋아 시리즈였어요. 자, 다음 신청곡은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비 오는 날이면 옷이 입고 방수 케이스 씌우는, 가끔 방수 케이스에 물이 들어가요. 그럼 버튼이 안 돼요. 드라이기로 말리고 종종 그래요. 근데 이게 물이 저도 간혹 들어가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충전하는 곳에서 지금 이 물이 들어가 있다고 말리라고 그렇게 뜨잖아요. 핸드폰 좋아서. 네, 저도 비 오는 날 들고 다니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씻으러 들어가면 욕조에 앉아서 안 나오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거든요. 저는, 물을 굳이 집어넣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안 쓰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 방수팩을 쓰는데, 보통 수영장 갈 때 사는 거 있잖아요. 요새 좀 이런 게 어떤 게 나오나 하고 또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또 오래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 좋은 게 되게 많네요. 뭐 4중 잠금 아니면 대형 두 개씩 핸드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네, 터치도 다 되니까 차라리 방수 케이스보다는 방수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우리 꼬미남님, 바로 그 검색하세요. 방수팩. 요새 이렇게 띠로 차는 것도 있고 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여튼 비 오는 날은 굳이 또 위험하게시리 굳이 와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지금 비가 온다고 그래요. 여기는 일단 다 개웠는데 좀 흐리다가 맑았다가 계속 그러네요.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런 거겠죠? 신청해 주신 곡 희재 형진의 어느 재즈바, 황가람의 친구. 이 노래 나온 지 며칠 어제 나온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아, 어제구나. 네, 어제 나온 곡이죠. 그리고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신청해 주신 곡 모두 다 이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도 어제 나온 곡. 네, 우리 수빈님. 수빈의 곡이에요. 사랑아, 나는 널. 신청곡 모두 같이 듣고 올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꼬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별로 없어서 제가 노래 선곡을 조금 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르넬의 그 밤에 더 머물 텐데 라는 곡이고요. 이게 마이크가 지지기는 것 같지? 너에게 스팀벌레 막걸리와 파편 그리고 BM5의 내 풀의 바다 에코비에 아직도 나는 이렇게 듣고 내 다음 방송을 또 2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너무 가까운가? 마이크 조정을 했더니. 네, 장미님 안녕하세요. 엄마 냇가약 타러 갔다가 왔습니다. 매우 무더운 거리였어요. 여기는 비가 또 살살 내려요. 내리다 말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더워요. 아침에는 분명히 해가 떴었는데. 선풍기 바람 맞고 얼음물 한 개 꺼냈습니다. 다시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점심밥은 밥이 한 그릇 분량만 있는 관계로 엄마 드시게 하고 건너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동생이 전화해서 잡곡밥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저 잡곡밥을 내 것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시켜 먹으래요. 그래서 6개들이 잡곡밥을 네, 2개 시켰습니다. 근데 안 먹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저는 잡곡밥을 먹을 거예요. 우리 꽁치님도 잡곡밥 몸에 좋대요. 잘 나오잖아요, 요새 밥. 주문해서 드세요. 자, 그래요. 그래도 엄마를 드렸던, 네, 동생을 줬던 간에 우리 꽁치님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장미님, 오늘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포미닛의 오늘 뭐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에이프릴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저와 함께 쭉 계속 함께 할 건데 제가 신청곡은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길 바래요.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신청곡이 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많이 부탁드려요.

이어지는 신청곡은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은 노래 세 곡 다 잘 걸어놨습니다. 자, 리센니의 프리티걸, 나붐의 상상도하기, 모모랜드의 뿜뿜까지 듣고 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저 그 친구예요. 샤오랑님 다녀가주셨어요. 너무 덥다. 매장에 손님도 없고 졸려는 죽겠고 친구야 내 좀 살리도 잠 좀 깨워주라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신나는 곡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그 잇몸이 부었고 지금 계속 너무 아프거든요.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신나는 댄스곡은 아무래도 90년대 곡이 아닐까 싶어서 룰라의 3-4 흐르고 있고요. DJ 덕의 여름이야기,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코요테의 디스코 왕 준비해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저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J.I.의 점프, 블랙로즈의 블랙드레스. 오늘에 요새 꽂혀갖고. 네,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또 울었어 볼에 남은 빨간 줄 나는 키도 더 큰데
1: 다음 방송은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 14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도 제가 두 번째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네, 들어봤던 곡이었어요. 내가 1분이나 오빠잖아. 쌍둥이를 바라는 거겠죠. 쌍둥이도 정말 수술해서 나는 경우 아니면 정말 1분밖에 차이가 안 날까요? 네, 조선 힙합의 여름이 우리 곁에 유라의 곱비 전해드리고 네, 마지막 두 곡과 함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요란 노래가 노래랑 음악이랑 따로 노네요. 제가 유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후딱 넘기고 인사드려야겠어요. 자, 저는 서서의 어떻게 그래라는 곡과 링킴 김혜림의 인사하세요라는 곡을, 여러분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아, 창을 보고 있는데 졸려서 이가 아파갖고 진통제를 먹었더니 오늘 다 약 먹는 날인가요? 네, 잠이 꾸벅꾸벅 오는 거예요.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자, 저는요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이 있을 때 멘트하고 신청곡이 없으면 그냥 노래 틀어드리러 네, 주말에 그렇게 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말 인사 미리 전하고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다음 주는 방송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곡 준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정말 변덕쟁이네요. 해가 나오는가 싶더니 금세 구름이 몰려오고 갑자기 소나기가 후두둑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조용하고 하늘도 금요일이라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슬슬 졸음이 찾아온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졸음 대신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을 깨워드릴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 잠시 커피 한잔 하며 쉬고 계시는 분, 또 운전 중이신 분, 집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밖을 흐려도요, 여러분 기분만큼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노래는 크게 따라 부르고요. 즐거운 사연은 함께 웃고 오늘도 여러분과 신나는 추억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금요일 오후 웃음도 두 배, 그리고 행복도 두 배.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달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방송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흑장미님 예쁜 목소리 잘 들어주셨죠? 저는 발동 이어받아서 2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할게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고 문도 활짝 열어볼게요. www.inlive.co.kr 혹은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되고요. 신청곡과 사연도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전해주시라고 남겨놨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채팅방에서는 만나실 수 있고요. 외부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은 신청곡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 가수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오늘 하늘이 정말 바쁘죠. 해가 안녕 하고 인사하는가 싶더니 구름이 살며시 나타나고 소나기가 잠깐 다녀갔다가 또 금세 조용해지고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런 날씨 덕분에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외출하신다면 우산 하나는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자고요. 노래 한 두 곡 정도 듣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꽃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슬기로운 일상 OST 곡들 시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인사 전해주셨어요. 좋은 드라마에는 노랫토록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고요. 그 장면마다 함께했던 음악도 있죠.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은 따뜻한 감성과 추억을 전해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와 음악들입니다. 듣고 있으면 드라마 속 따뜻했던 이야기와 인물들이 생각이 나죠. 어반작가파의 그대고 내 사랑, 이 노래는 리메이크 곡이죠. 원곡은 1988년도에 발매된 이정열의 대표곡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를 통해서 어반작가파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리메이크된 곡입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화음이 더해져서 원곡의 따뜻함은 그대로 살리고요.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지는 곡은 세븐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역시도 1999년 발표된 2의 명곡을 세븐틴이 리메이크한 곡으로 원곡의 아련한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세븐틴만의 맑고 섬세한 보컬이 더해져서 또 다른 매력을 만나실 수 있어요.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리메이크 곡 중에 한 곡이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 미도와 파란 소리 이제 잊기로 해요 라는 곡입니다. 곡 중 다섯 친구가 직접 밴드를 결성해서 부른 곡으로 원곡의 감성을 따뜻하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져서 드라마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요. 우정과 위로의 의미를 전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오늘도 좋은 음악 덕분에 잘 듣습니다. 잠시나마 드라마 속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들 보내시면 좋겠어요. 포근한 예쁜 노래들 지금 만나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필사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야, 예나님이다. 오늘은 2시에 오셨군요. 티켓 구매 완료. 오늘은 특별한 간식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들고 앞자리 착석 완료.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역시 드림 콘서트의 든든한 앞자리는 오늘도 비어있지란데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간식까지 준비해 오셨다니 금요일 오후를 즐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와 함께하는 음악이라니 듣기만 해도 여유롭고 행복한 오후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세 곡도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에요. 먼저 맨날 노래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라는 노래인데요. 1990년대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김동률의 대표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감정을 담아낸 발라드 곡입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도요. 너무너무 좋은 곡이죠. 조장혁의 러브 이즈 오버이라는 곡으로 준비했는데 러브 이즈까지 나온 곡이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장혁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보컬이 돋보이는 발라드 곡이죠.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보라가 부르는 사랑합니다 라는 음악 전해드릴 거예요. 담백한 멜로디 위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낸 노래, 신보라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사람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앞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는 간식과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함께하는 금요일 오후가 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금요일 오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줄 신나는 신청곡들로 신청해 주셨어요. 기분이 처질 때는 신나는 음악만큼 좋은 비타민도 없는 것 같죠.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2PM의 히트곡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2009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강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후렴이 인상적인 이 노래.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심장이 뛰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있는 이 노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예요. 두 번째 노래는요, 힌트를 드리자면 구름병을 변경한 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타이틀곡이고요. 리메이크 곡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겨내자 라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희망적인 가사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이 노래, 하이라이트의 노래 중에 있어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이 노래는요, 2013년도에 발매했고요. 전국을 으르렁 열풍으로 물들었던 이 노래, 원테이크 형식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와 절도 있는 근무는 지금도 케이팝을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손꼽히죠. 이 그룹을 정상급으로 이끈 상징적인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오후 졸음은 잠시 있고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기분 좋게 달려보자고요.

오랜만에 듣는 추억 속의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신나는 에너지를 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청곡과 사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꽁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아침에 어묵탕 남은 거 약간 먹고요. 점심밥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뭐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오늘은 더워서 엄마는 실외 걷기 운동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스트레칭도 좀 하고 청소도 하는 걸 좀 도와드렸네요. 내일부터는 대장내시경을 준비 기간으로 검사를 하려면 먹는 것을 가려먹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찐감자나 계란, 밍밍한 곰탕 등등으로 6일 정도를 버티려고 합니다. 예나님, 오늘도 반가워요.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소소한 일상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청취자분도 우리 꽁치님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네요. 청소까지 도와드렸다니 어머님께도 든든한 하루였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검사 준비를 시작하시는구나. 식단이 평소보다 많이 제한돼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검사 잘 마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시면 좋겠네요. 희망해주신 노래는 잔잔한 감성과 깊은 여운을 전해주는 노래들 희망해주셨어요. 전철민의 한강을 보다가 네 생각이 났어. 한강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낸 발라드 곡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주대건이 부르는 널 보고 듣고 부르고 싶다라는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을 담백하게 표현한 발라드 곡입니다. 마지막은 한경일이 부르는 다 잊었다고 믿었어 라는 곡이에요. 시간이 흘러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계기로 다시 떠오르는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한 발라드 곡입니다. 검사 잘 받으시고요. 무더운 날씨에서 날씨 속에서도 건강 꼭 챙겨주세요.

또 지금도 자야하는 시간인데 잠을 안 자려고 해서 실험 중입니다. 오늘은 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네요. 쉬면서 저는 쉬었습니다. 에이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아이 재우기죠. 졸린 것 같은데도 끝까지 버티는 아이를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땀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는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봐요. 오늘은 드림 콘서트의 따뜻한 음악이 우리 아드님에게도 자장가처럼 들려서 스르르 꿈나라로 떠나주면 좋겠네요. 엄마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아이가 잠든 뒤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시 쉬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들도 아이고 제목에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음악들이에요. 트와이스가 부르는 잘자요 굿나잇 그리고 비스트 잘자요 이렇게 희망해 주셨어요. 우리 아드님 언제 주무시려나? 오늘은 아드님도 엄달도 잠과의 실험에서 꼭 승리하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신청곡과 함께 우리 아드님께도 잘자요 라는 마음 전해볼게요.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 생각하면서 나도 그대 생각하며 그대 꿈속에 찾아갈게요.

그곳에 마라톤 같은 하루를 다 흘려보내고서 연애들이 마시고 난 깊은 편안함을 찾아 여기저기 치고 멍들어버린 상처도 네 손짓 한 번이면 금세 나아버리는 거 baby you know that 이렇게 나에겐 너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돼 네 향기를 내 숨에 담을 때면 이 모든 게 영원하게 기

여러분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주말엔 어디 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까? 생각만

하늘도 기분 좋은 계획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시간이죠.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잠깐의 산책,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금요일 오후가 되길 바라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채팅방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출석 체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예쁜 손 아니면 생존점 올려주세요. 우리 체리님께서 예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 땅글. 우리 왕자탄 빙바님께서 예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인사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땅글. 우리 꽃미남님 예쁜 손 반가웠어요. 땅글. 예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인사 우리 11시 반가웠어요. 땅글. 월급날 더하기 불금은 뭐해야 하나요? 당장 약속 잡아야지. 예나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하늘도 아미님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땅글. 우리 꽃미남님 인사 전해주셨구나. 예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땅글. 수고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 보아요 하신 우리 정인이 엄마님 땅글. 우리 아들 자요? 얼른 재워야 되는데. 예나님 수고하셨어요 하신 우리 꼬맹이 정인님 반가웠습니다. 땅글. 우린 하늘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했던 하루였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과 좋은 음악 덕분에 오후만큼은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하며 함께 해주신 분, 일터에서 잠시 귀 기울여 주신 분, 집안일하며 들어주신 분, 운동을 하며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재우며 짬을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분까지 저번에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오늘 저녁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고 보고 싶었던 사람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요. 충분한 휴식으로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도 말끔하게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방송 우리 악노님과도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신청곡과 사연 접수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는 물러가고요. 다음주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반가웠습니다. 땡땡.

네, 제가 오픈 멘트를 일찍 좀 해야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이번 주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네, 전방송 우리 연아님 수고 많았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기분이 많은 좀 상큼하게 보내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누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두 번째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 첫 번째 신청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좋아하는 노래 다 예나님 시간에 올렸구나. 딴 데는 안 올렸나? 아, 지금 두 번째인 거죠? 그럼 이따가 한 번 더 다녀가시면서 세 번째 다녀가실려나?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또 다시 봐도 재밌는 드라마였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우리 꽃미남님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찐득찐득한 날씨, 주말은 개운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왕자탄 백마. 우리 백마님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처음 신청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신청 후 남겨봅니다. 퇴근은 아직 멀었지만 힘내보아요 해주셨는데, 퇴근 시간은 멀었으나 일해야 될 시간이 5시라 여유 있게 음악 듣고 청해 주신 곡 듣고 준비하시라고 미리 전해 드립니다. 네, 우리 백마탄 왕자 아니었어요, 원래? 아, 왕자탄 백마였구나. 사연 날에서는 아마 처음 뵙는 것 같긴 한데,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 나누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우리 백마님 매일매일 고생이 참 많은데 무더운 날씨에도 언제나 건강 잘 챙기고 파이팅 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신나게 듣고요. 올게요.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퇴근길 함께합니다. 불금이지요. 양손 무겁게 가려고 마트 들렀다 가려고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도 그제였나요? 주말까지 잘 먹으려고 마트를 갔다가 돈 쓰고 왔습니다. 마트 한번 가면은 돈을 어느 정도 쓴다는 예정하에 가기 때문에 웬만한 마트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있는 거 대충 먹고 싶어요, 아주 그냥.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고, 네, 주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불금이죠. 한주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좋아하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꽁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악모님. 고기 사러 정육점에 가야 합니다. 후다닥 사연 초공 난 최우입니다. 악모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오, 고기 맛난 거 드시려고요? 아, 역시 이게 무더운 날에는 많이 드셔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회는 좀 피하는 게 좋죠? 고기 정육점에서 맛있는 부위 사다가 구워도 드시고, 제육대에서 드시고, 삶아서도 드시고, 무더운, 좀, 지금 비는 안 오는데.

근데 날씨가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한 주도 더운 날씨 고생 많았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5시 5분이네요. 네, 이쯤 되면 세곡 선곡으로 듣고 우리 정인이 엄마 사연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죠? 조용하네요. 사연난도 한가하면서 추천수도 한가하고 청취율도 한가하고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다들 한 주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잠자는데 성공했어요. 온종일 놀기만 했던 하루예요. 잘 자서 다행이에요. 푹푹 치는 날씨 탓에 안 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 자니 좋아요. 네, 저도 푹푹 찌는 날씨 땀으로 목욕을 하고 왔어요. 잠깐 낮에 시댁 좀 다녀온 길에 열무 좀 따듬고 뭐 하다가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길래 비 오려나 했는데 비는 안 오고 네, 푹푹 찌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샤워하고 한숨 잤더니 더 자고 싶네요. 우리 정인이 엄마도 한 주 아이 분도 고생했는데 주말에는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곡 마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0: 우리 햄버우님 반갑습니다. 바카스 같은 존재 양마누라 안녕하세요. 천국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왔어요. 더워서 옷이 젖었어요. 저는 열무다듬다고 옷이 더러워졌어요. 옷도 젖었어요. 빗방울도 몇 방울 맞았어요. 근데 그 빗방울 떨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1: 또 하루를 보면서
0: 네, 좋아서 손톱에 막 흙기고 했는데 머리 한번 감으니까 손톱에 낀 흙들이 다 없어졌어요. 퇴근까지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맞아요. 우리 햄버우님도 한주 외근 갔다 또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가 고생이 많아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옷이 다 젖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된다. 말려야 된다. 그냥 개기고 있어야 된다. 네, 옷이 젖었어도 벗기는 그렇고 또 에어컨 바람 쐬고 바로 있으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 네, 우리 햄버우님 청해주신 곡 네가 좋아. 아, 유난미인가요? 유키즈. 유소라, 유사라. 어찌 저한테 곡이 한 곡도 없는 거예요. 이세 곡들이 왜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열심히 공수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청해 주신 곡 전해 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주신 네가 좋아. 그럼 또 답가를 해드려야죠. 네,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세 곡. 느낌 제가 느끼는 건가요? 보통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설레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제가 제 자신에게 말을 하죠. 뭐지? 이 느낌? 그런 제목 세 곡을 듣고 우리 꽃미남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감미롭고 좋죠. 근데 노래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나이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인가요? 한 30대? 사랑인가 봐. 20대? 사랑인가 봅니다. 40대. 그럼 50대는 뭘까요? 사랑해요. 이건가요? 네, 곰곰이 듣고 있으니까 제목을 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거 사랑인가?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봅니다. 이상하게, 나이 연륜에서 느끼는 노래 제목 같아요. 사랑인가 봅니다. 한 지긋이, 40대, 결혼을 한, 요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으네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느낌이면, 누군가를 만나서 막 심장이 콩당콩당 거려요. 그러면 뭐지? 이거 사랑인가 봅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요? 물어보나요? 네, 듣다 보니 감미롭고 참 좋으네요.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저 꽃미남님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어요. 미도와 전미도? 미도가 전미도 아닌가? 전미도? 전미도와 파라솔 아닌가?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세 번째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는데, 미도와 전미도는 없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은 있습니다. 전미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와 파라솔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꽃미남님 화이팅!

아, 미도와 파라솔 곡이 삑사리 버전, 드라마 버전인가요? 저는 버터플라이만 들었지 삑사리 버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잠시 아이가 뭘 찾아서 그걸 해주는 바람에 음악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잠깐 삑사리 때문에 기분은 좋으셨죠?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오랜만에 또 다녀가셨어요. 퇴근 후에 같이 배민시켜서, 배민시키지 말고 배드민턴을 하세요. 배드민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운동도 하고 한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걸 현실은 여친도 없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배민시켜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술 한잔 먹을 있기 때문에 여친이 없는 거예요. 퇴근 후에 같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면 여친이 생길 겁니다. 아, 혹시나 이번 생에 결혼을 한다면 배민에서 배달시켰을 때 역시 자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가 구우는 것은 다 맛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네요. 아, 그러면요, 아무리 맛없는 곳에서 주문을 해도, 머니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음에 또 먹으려면, 야, 네가 시킨 거 그냥 다 먹을만하다. 맛이 없다란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네가 고른 곳 먹을만하다. 다음에 또 여기서 시켜줘.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꼭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저 장사하는 애가 어디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초행길에 뭐 어디 가서 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들리잖아요. 어디 식당 맛있는 데 있는지 한번 알아봐. 해서 그 애가 고른 곳은 맛이 없어요. 너두번 다시 고르지 마. 이러거든요. 설마 우리 코만코치님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번 생에 결혼할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배드민턴 치고 하면은 애인 생길 것 같아요. 네, 두 곡을 청해 주셨네요. 네, 제가 시원시원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6시 16분이네요. 여러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우로스 방송국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주 고생했으니까 쇠주 한잔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네, 행복한 시간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7시부터는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까요? 저 마감선 안 올렸나 봐요. 네, 마감선 지금 올리겠습니다. 예, 왜 마감선 안 올라오지?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콩콩콩 찜을 하면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마지막 사연이네요. 우리 쏘나기. 쏘나기. 근데 왜 리클리스는 없어요? 쏘나기 하면 립클리스죠. 그죠? 아, 세 곡을 청해주셨네요. 구름이 썬데이님, 비 와요? 소나기가 좋아요. 아니, 보슬비가 좋아요. 저는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좋습니다. 청해 주시는 곡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6시 29분입니다. 남은 시간 저의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 저는 조금 후에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뉴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빈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남은 시간 이어서 좀 신나는 곡들로 해서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셨다가 저희 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이상하게 금요일이 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리나 봐요. 한껏 게으름을 부리고 싶고 소파에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은 자꾸 내일의 나에게 슬쩍 미루고 싶어지고요. 미루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조금만 봐달라고 스스로에게 사정하게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날일수록 음악 한 곡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몸은 게을러도 마음만큼은 다시 힘을 내보라고. 오늘 여러분도 음악 한 곡으로 나의 그 뭔가 좀 게을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였고요.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은 시간까지 힘내보아요. 유나의 포인트 니모 주셨어요.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밖은 지옥인데요. 집안은 천국입니다. 커피 사러 갔는데 오늘 밤에 시간 내서 커피를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꽁치님께서요. 그래요. 커피 한 잔 좋죠. 이제 우리 이 주말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말 동안엔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또 주말 동안에는 어떻게 나의 휴식 시간을 좀 더 신나게 그리고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나의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간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비가 온다는 핑계로 문 밖을 나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야 택배 왔으면 좀 던져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집에서 꿈쩍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뒹굴뒹굴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한 2주, 3주 뒤부터는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뭔가 한가로움을, 게으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비록 지금은 정규직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나도 문턱을 넘어보리라 하면서 안 되면 내가 차릴 것이야 하면서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눈딱 감고 일을 하면 좀 모이지 않을까? 아니면 한 1년만 고생하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볼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어디서든 쓰기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또그 경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꼰대를 부리겠습니까? 그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음. 모두 다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취업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또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꼬지님의 신청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숨길 수 없는

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며칠 밤을 책을 보겠다고 책을 들고 침대로 갔는데요. 그 책을 펼치기는커녕 새 것 그대로 왔다 갔다 한 게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 장 펼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최종 학력 증명서를 떼러 다녀왔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사실은 3일 전에 갔어야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미루고 미뤘었거든요. 오늘에서야 드디어 갔는데 처리해 주시는 분의 그 책상 위에 과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과자 이름이 알파벳 비스킷이었나?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저런 과자도 있네 싶으면서도 아마도 이 같은 자리에서 이런 행정 업무를 보는 게 많이 지루하셔서 과자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보는 제 모습도 그랬나 봐요. 쫄래쫄래 오더니 저한테 사탕 몇 개 주고요. 그리고 인간 사료도 주고 갔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서 해 하면서요. 필사마님 안녕하세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는 낙지 육회 탕탕이를 해먹었습니다. 약간의 음주와 함께요. 기분 좋게 알코올 기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타비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좋은 기분 끝까지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QWER 흰수염 고래 이지훈 괜찮은 사람 임지성 추억 속의 그대 피사마님과 함께합니다.

태빈님 안녕하세요. 오늘 종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들이요, 종일 앉아서 겨우 오후에 재웠더니 1시간 반 자고 다시 깨어나서 저녁 드셨어요. 지금 청개구리처럼 돌아다니네요. 넉다운하고 쳐다만 봅니다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엄마 맘도 몰라주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어쩐대요. 아이들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그 잠들기 전 잠투정이 정말 심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앉을 수가 있어? 그 데시벨이 정말 하늘 끝에까지 오를 때쯤에

겨우 잠에 들곤 하더라고요. 오늘 힘드시겠어요. 엄마는 분명 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앉아놓고서 아마 온갖 히스테리를 부릴 겁니다. 지금 미리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로시 파도, 스테이시의 투 러브, 동해 했던 내 이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타비님의 옆구리는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무더위와 악당들 속에서 하루 근무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치킨 회동은 급 취소가 되고 입맛이 통 없어서 집에서 저녁으로 고기 구워 먹었어요. 대패로 입맛을 돋구고 나서 그리고 소고기로 워밍업을 하고 오겹과 곱창 콤비네이션에 냉국으로 마무리했더니 간만에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었네요. 타비님은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이었으면 살짝 초대해 드렸을 텐데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뿌뿌.

저희 옆구리는 늘 불안불안했습니다. 제가 그 저희 아이랑 같이 잠을 잘 때는요, 어쩜 그렇게 발차기를 잘하는지 일부러 거꾸로도 잡았는데 어느새 몸을 틀어가지고 발이 제 얼굴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은 따로 자고 있는데, 네, 아이랑 잠잘 때 옆구리가 좀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옆구리가 불편하다는 건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신호일 텐데 행복한 거였더라고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옆구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불평을 안 하려고요. 마인드유 잔향우리 크르르 지나는 마음에게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스윗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거송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본격적인 폭염입니다. 한거 없이 축 처지는데요.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여름아 살살 좀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적당히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면

우리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네,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면,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어요. 거송님의 신청곡, 여름아 부탁해, 다음 곡으로 이어갑니다.

0: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바비킴의 한 잔 더.
1: 오늘도 역시 미심심해. 한 잔 생각이 침이 고이네. 어째나 필름이 끊기지 마.

0: 형, 바비 형, 일어나, 가자. 일어나봐, 정찰해봐봐.
1: 응.
0: 정찰해봐, 가자고. 몇 신데? 나 내일 출근하다, 일어나, 짜증나.
1: 가.
0: 빨리 일어나라니까.

바비킴의 한잔 더를 소개하면서 나머지 곡들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나레이션을 왠지 살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비킴의 한잔 더까지만 하고 네,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으로 황인욱 취했나봐 포스트맨 신촌의 목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으로 뭔가 파이팅을 외칠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예쁜 그런 음악들 함께 해봤습니다. 박은빈의 수채화, 옥상 달빛, 에세이, 어반자카파, 열 손가락 여러분과 함께 해봤어요.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에는 무언가 기대가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죠.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다. 월요일이 조금 더 느리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 있으실까요? 오늘 스타비의 가요오링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앙쿠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 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야식을 먹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쇼츠와 틱톡을 보다 보면 머리가 멍해져요. 분명 나도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해요. 요즘엔 멍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정말 생각 있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생각 없이 살던 나를 잊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생각

그런 사람으로 살자고요. 자,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네, 675번째 정규방송 하드로스 방송 왕구미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하신 곡, 네, 비비의 곡이었어요. 파도,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함께하셨던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하늘호수 앙쿠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코너, 네, 다들 이제 아시죠? 자,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순서,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시간은 생각하자. 네, 네 글자 생각하자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만 하기 바빴던 나를 버리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잠시 한 템포 늦춰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쵸, 이 험한 세상 아주아주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자, 오늘의 코너, 네. 버티기 위해서는, 네, 생각하자. 네,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요, 게시판 상단의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 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 노래 두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킥플립의 곡입니다. Every Day, Every Night. 그리고 켄의 곡이에요. Love Me Again. 함께 듣고 오죠.

자, 노래 나가고 있는 와중에요. 네, 많은 분들 사연단 다녀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바로 사연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따단. 자, 오늘은 꽃미남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미남님이 신청곡을 세 곡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한 곡은 저하고 선곡이 겹치더라고요. 네, 좀 전에 함께 하셨던 킥플립의 곡이었어요. Every Day, Every Night. 네, 함께 듣고 왔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사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왕쿠미님. 네, 반갑습니다. 저의 포메라니안. 지금 저기 키우시는 강아지가 그 포메라니안 종인가 봐요. 네, 검정색 포메라니안. 여자 암컷이래요. 네. 콩이가 비 오는 날이면 산책을 못 하는데, 근데 무조건 밖에다가 응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그 배변 훈련을 그 집안에서 하는 친구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친구들은 꼭 밖에 나가서 해야지만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한네번 정도까지도 나가기도 하고 대형견 같은 경우엔. 근데 작은 소형견 같은 경우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는 하던데. 우리 우리 꽃미남님 댁에 살고 있는 포메라니안 이 친구는, 네, 어떤가요? 콩이는 응가를 이틀 아니면 4일까지 참은 걸 봤어요. 아이고! 참으면 안 된대요. 이게, 사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하던 친구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 배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꼭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해야 한대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꼭 해야 된대요. 그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아이의 뭐랄까요?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어떡하지?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네, 우리 저희 꽃미남님께서는 제발 집에서도 응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연을 남겨주시기는 하셨는데, 좀 좋아. 이거, 배변 활동 외부에 나가셔서 하셔야 돼요. 어떡합니까? 꽃미남님, 파이팅. 힘내세요. 네. 자, 우리 콩이도 파이팅. 힘내요. 네. 자, 신청하신 곡, 네, 나머지 두 곡도 준비해 놨거든요. 이곡 들으시면서요. 네, 즐거운 주말, 네,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리센드의 프리티걸, 그리고 아홉의 런투유. 함께 듣고 올게요.

0: Run to you.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시간, 네, 오늘의 코너,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어떻게 하면, 네,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코너,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시간, 생각하자 시간입니다. 사실 요즘은 생각 없이 그냥 이런 틱톡이라던가 쇼츠를 보는데 시간을 투자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이 하기 싫은 거죠. 네.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영상을 틀어놓고 나면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그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 휴대폰 사용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봤는데 갈수록 네,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한 시간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은 그 활자와 더 친해지자라는 생각으로다가 네, 그뭐 신문을 구독을 해서 네, 보아보기도 했으나 네. 이게 신문 보는 거하고 쇼츠 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쇼츠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상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쇼츠를 보는 동안은 정말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나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더라도 잠깐만 한 템포 늦춰서 나를 위한 게 어떤 것들인지, 나를 위한 게 어떤 생각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시간으로 오늘 네, 시간을 이렇게 좀 네,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네,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은 네, 생각이라는 거를 하게 될까요? 글쎄, 생각이란 걸 하게 된다. 네. 우리 그 대화방에 계시는 우리 난나야님께서 몸을 계속 움직이면 될것 같대요. 네.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생산적인 일들로 채우다 보면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옷장 정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옷장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위해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생각들로 머리를 채울 수가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뭐 뜨개질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뜨개질을 하면서 이 뭐랄까요? 뜨개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생산적인 그 물건들, 네, 그 물건들을 받아볼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면 마음까지 막 뿌듯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나를 위한 생각일까요? 저처럼 그냥 활자를 보는 거를 택하는 수도 있죠. 책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영상물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책을 본다던가, 신문을 구독을 해본다던가, 네. 아니면 뭐 잡지를 사서 본다던가. 뭐 만화책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만화책도 결국은 나의 상상력을 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네. 네,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우리 필사마님 사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엔돌핀 전도사 극강의 하이텐션 앙쿠미님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신청곡을 세 곡을 주셨어요. 세 곡을 봤는데 신곡을 두 곡을 주셨어요. 에코노트와 데니스 프로젝트 노래를 주셨는데 이 앨범들은 뭐랄까요? 그 모든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앨범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음원을 네 수입 이 뭐랄까요? 네, 준비는 했습니다. 네. 준비는 우선 다 되어 있는데 네, 구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점 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셨던 노래들 중에 우선 두곡 먼저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그리고 에코노트의 곡입니다. My Bad 함께하자.
1: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자, 함께 하신 곡, 네, 에코노트의 곡이었습니다. My Bad라는 곡이었어요. 네, 신곡이었고요. 올해 나온 앨범이었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말 저희 어린 시절, 네, 진짜 옛날 그 시절, MP3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그 시기에는 막 무료로 다운받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네. 실제로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료를 지불하고 혹은 아니면 내가 구입을 하고 싶은 곡들만 따로따로 몇 곡씩 구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듣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입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원을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네,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실 텐데 저도 이제 여러 곳을 다 이용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한 곳을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 네, 다른 곳을 옮겨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게 참. 그죠? 네. 이게 참 이상해요. 네. 한 곳을 이용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귀찮으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OTT 있잖아요. 네. 구독률이 상당히 높대요. 네.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 쿠팡, 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네. 또 어디가 있죠?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 네. 그런 OTT, 유튜브. 네. 이런 OTT 구독하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업체, 그러니까 국내에 뿌리를 둔 업체가 아닌 해외에 뿌리를 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화 유출이 많이 된다고 막 걱정을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로 유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내에 그런 정말 좋은 OTT 구독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딴 데로 가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얼른 만듭시다. 네. 해외로 유출되는 그 외화를 계속해서 네, 유출되지 않게 막으려면 네, 국내에 가장 좋은 OTT 업체를 만드는 게 답이 아닌가 싶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살리면 좋을 만한 것들. 뭐 많기는 많은데 왜못 살까요? 네. 투자를 못해서 그런 걸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대화방에 네, 디즈니. 아, 맞아요. 디즈니 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맞아요. 네. 비용이 아깝긴 한데 네, 꼭 거길 들어가야지만 볼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국내에도 네, 좋은 네.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필사마님의 신청곡 중에 한 곡이 더 있었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80년대 리믹스곡?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이기 때문에, 네. 요 앨범과 같이 들으려고 제가 UV의 곡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UV의 고고고라는 곡, 그리고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UV의 곡이었어요. Go, go, go. 네, 뮤지 리믹스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데니스 곡을 듣다 보니까, 네, UV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네, 듣고 왔어요. 이게 또 생각날 때 들어야 이게 또 맛이 아닐까 싶네요. 그죠?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수인님 사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애기 간식을 즐겨 뺏어 드시는 호탕한 앙쿠미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대화방에 요즘에 있잖아. 햇살론이라고 해서 저소득자를 위한 그 대출 상품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게 있었는데, 저좀 전에 하나로마트 다녀오는데, 농협에 붙어 있더라고요. 햇살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제가, 저도 한번 조회해봤는데, 저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저소득이 얼마나 돼야 이 대출을 해주는 거냐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랬더니, 지금 이제 사연 남겨주셨던 우리 수인님께서, 네, 대출 가능하시대요. 네, 5,000원. 갖고 계신 5,000원 중에 4,000원 대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간식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또 볼게요. 네. 쿠미님이 오신 거 보니까, 네. 금요일은 금요일인가 봅니다. 내일 휴무라서 마음 편히 뒹굴거리는 중입니다. 방송에 곁들일 간식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저녁을 거하게 먹어서 그 먹을지 말지, 네, 뭐 아무리 저라도 지킬 선은 있는 거라서 네. 안 드신다는 거겠죠? 아니 저도 사실은 저녁을 많이 먹고 왔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2시간 하다 보고 나면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네.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다 보면 네. 이 방송에 모든 신경을 곤두선 채 네. 이 신경을 여기에 모조리 아니,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쵸. 이 방송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보면, 네. 배가 고파져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11시가 지나면, 땡! 하고 나면, 무언가를 입에 쑤셔넣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킬 선이 있긴 있지만, 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 선은 알지만, 네. 선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자,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님, 네. 세곡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을 해드립니다. 다비치의 마치 우린 없었던 사이. 그리고 로이킴이 부릅니다. 북두칠성. 듣고 올게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자, 함께 하신 곡 로이킴의 곡이었어요. 네, 북두칠성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코너,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고 있는 코너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버티기 시간 여섯 번째, 생각하자. 네.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네,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으로 마련한 코너 시간입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 감흥이 없을 때, 재미도 없고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을 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이미 해본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일인지 난 궁금하지도 않은 뭐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이 가질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도 빠지고 우울해질지도 모르죠. 그럴 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 살면서 정말 이런 일도 해봤다 저런 일도 해봤다 얘기들 많이 해주는데 물론 뭐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본 일이 많아서 모든 일들이 새롭고 그냥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고 판타스틱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네 일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일에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재미가 없죠. 그럴 때 정말 내가 안 해본 일들을 해보면 그래요. 네, 뭐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함에 있어서 보이는 나의

자세라던가 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또 어떨까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그냥 뭐가 나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보기 싫어. 아무것도 그냥 하고 싶지 않아. 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그럴 때는 새롭게 다가올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한다거나 네, 그럴 때 아마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들 사람들은 여행을 가죠. 네,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근데 내 이 나이 먹고 일까지 해야겠어? 라며 그냥 막상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그냥 예전에는 그래서 그 돈만 쥐고요. 돈하고 핸드폰하고 옷만 옷가지만 몇 가지 이렇게 집어넣고서 가방에 넣고서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나는데 기차 여행 좋습니다. 기차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사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고요. 덜 무서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다던가 그러실 때 여행이 가장 좋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또 하게 되네요. 여행. 요즘 지금 날씨가 너무 습해서 그런가 네. 어디든 가고 싶다고 떠나더라도 덥긴 마찬가지일 텐데 이럴 땐 뭐 다른 거 없죠. 시원한 곳? 아, 시원한 곳이 어디지? 요즘 찜질방 시원한가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제 선곡으로 두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AB6IX의 곡이에요. 그해 여름 그리고 비하트가 부릅니다. 여름밤 함께 듣고 오자.

자, 함께 하신 곡 비아트의 곡이었어요. 여름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열대야가 네, 온다고 하죠. 온다고 한게 아니라 지금 열대야입니다. 열대야의 기준이 뭐죠? 네, 열대야. 네, 열대야. 기상 관측에서 정한 밤 시간. 네.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열대야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 25도 이상.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밤은 아무래도 에어컨을 모두들 네,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에어컨을 상당히 일찍부터 켰는데 에어컨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서큘레이터를 저는 좀 종류별로 많이 구비를 해뒀거든요. 그 에어컨을 이제 거실 하나를 켜두고 네, 방마다 이렇게 바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죠. 네, 방마다 각 방마다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네,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네,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기도 하고 네, 옛날 집이라서 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되게 애매한 구조예요.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네, 올해도 전기세를 아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각 방에 최적의 위치에 네, 곳곳에 서큘레이터를 설치를 해뒀는데 그리고 적정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며 네, 올 여름을 보내보고자 네, 지금 머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전에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죠. 전기세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 전기를 낮에 사용하는 비용과 그 밤에 사용하는 비용을 좀 달리 해보자. 네. 밤에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낮에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가, 네,를 따져서 밤에 사용하기보다는 낮에 사용하도록. 네. 그리고 밤에 뭐라 그러더라?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후 6시 이전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6시 이후에 사용하는 전기료는 조금 전기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모든 기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데 제가 요즘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와중에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즘은 챗GPT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한전에서 알려준 오전과 오후의 전기세 기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챗GPT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저보다 더 자세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올 여름도 더울 것 같아서 그런지 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자꾸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정인이 엄마님의 사연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사연을 또 다녀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앙코미님 오랜만에 뵙는 듯한, 네. 그죠?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못 지냈어요. 정신없는 하루였거든요. 어제는 해피, 오늘은 우울. 아들 녀석의 컨디션 따라 저도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 청개구리 어찌하면 좋죠? 그래도 사랑스럽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두 곡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 때문에 저도 되게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원래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평정심을 유지하라. 네, 그 평정심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신청하신 곡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레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레디스 코드의 곡이었어요. 예뻐 예뻐.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예뻐. 덕분에 잘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밤 10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네, 신청 게시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네, 11시 방송 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재밌네요. 네, 뭐 얘기도 나눠보고 네,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네, 그죠?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이번엔 누굴까요? 네. 우리 꽁치님 사연이에요. 네. 우리 꽁치님 바쁘신 거 아시죠? 네, 오늘은 그 감자하고 계란 찌셔야 되는데 네, 깜빡하신 거그 얘기 대화방에 잠깐 얘기 나눠주셨는데 네, 사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한 시간대네요. 네, 선풍기 2단으로 돌리고 커피잔 놔두고 두 잔째 커피 흡입 중입니다. 아, 거기 시원해요? 아, 좋겠다. 여기 진짜 더워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거는 아니에요. 더운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아니구나. 덥긴 덥네요. 네, 저희 동네 27도예요. 28도에서 이제 1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체감 기온은 29도입니다. 체감 기온 29도에 습도가 엄청나요. 네,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네. 비는 안 오는데 습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지금 그 꽁치님 계시는 동네는 좀 시원한가 봐요. 아, 부럽습니다. 그 동네 이사 가야 될것 같네요. 아, 근데 커피를 두 잔째 드시고 계시다는데, 네. 저도 커피 상당히 좋아하지만 요즘 끊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잠을 좀 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카페인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데, 요즘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걸 보아하니, 카페인이 너무나 많이 축적된 상태로 있다 보니,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덜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커피 두 잔째 지금 드시고 계시다니까, 네, 살짝만. 조금씩 드세요. 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좀 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앙코미님,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방송과 함께 즐겁게 한주 마무리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셨거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참,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제가 원래 매주 금요일 날 밤에 뵙는데 그날이 제헌절이에요. 네, 빨간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전날, 목요일 날, 네, 찾아뵐 거예요. 목요일 날밤 9시니까요. 꼭 잊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금요일 날 오셨다가, 어머, 이 사람 왜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날은 빨간 날이라서 목요일 날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두 곡이세요. 원래는 세 곡인데, 네, 제가 두곡 선곡을 해 놨습니다. 노래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곡은 김나영의 곡입니다. 김나영의 아직 난 그날에 살아. 벤의 갈 수가 없어.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벤의 곡이었어요. 네, 갈 수가 없어. 네,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댓글 달아주셨었는데 지금 봤어요. 그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던 이야기 생각하자. 생각하자라는 얘기.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신데 배고프면 생각이 안 나니까 든든하게 배를 채운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것을 통해서 머리를 단련시킨다. 좋은 생각입니다. 독서. 요즘 괜찮은 책 어디 추천할 만한 거 있으세요? 저도 요즘 볼만한 책이 그다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자꾸 쇼츠를 보나? 그래서 요즘 자꾸 그 신문에 눈을 돌려서 보기는 하는데 자 우리 이게 활자가 자꾸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그 내년에 제가 이제 눈 각막이식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눈에 초점이 잘 맞춰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양쪽 두눈 중에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활자를 보면 활자가 자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초점이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책을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재미난 게 있었으면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좋은 책 있으면 추천받겠습니다. 만화책 괜찮습니다. 소설책 좋아요. 네, 전 SF건 뭐그 판타지건 뭐 무협이건 뭐 경제소설이건 네,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리는 거한 가지. 네, 시집은 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T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시였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제가 준비한 곡들로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요, 두곡 준비했거든요.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도영의 마음이 들리니 함께 듣고 오자.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난참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싶기도 해요. 카드값 나가는 날 통장에 돈이 없어서 연체가 되면 어떡할까? 아이가 어제 숙제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오늘 제대로 제출은 했는지, 친정 엄마가 어제 침대에서 쩔어주셨다는데 병원은 잘 다녀오신 건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네.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네. 굳이. 굳이. 잘 지나갈 일들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정말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나를 위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여행도 못 가본 것 같네요. 여행을 가서 네,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오는. 왜 그럴까요? 네. 나이 먹으면 사람이 조금 더 뭔가 성숙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람이 인색해지고 나에게 있어서 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리 한우로스인 모두들 네, 그래요. 쫓겨 살지 않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두 곡인데요. 시앤블루의 곡 준비해봤습니다. 시앤블루의 사소한 것들이 좋아서, 그리고 하이파이 유니콘의 곡입니다. Somebody Help Me. 네, 이두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큼의 다음 정규 방송은요, 7월 16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이어지는 방송은 나니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오늘 금요일. 예,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데이트죠. 예. 비가 그치고 나니까 열대야가 몰려온다고 하죠. 낮에도 많이 더울 거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큰 비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비 소식이 없는 대신 습하고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불쾌지수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누로스와 함께 하시면서 예, 좀 기분 좋은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앙쿠미님 앙쿰 앙 물어주고 싶네요.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랄게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앙쿠미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터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시간 처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원래 이곳 아니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나는 노래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그래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신나는 노래 좋아하시죠? 신나는 노래 들어볼게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86번 청춘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클론의 출연, 왁스의 머니까지 주셨어요. 왁스의 머니 들어볼까요?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님인가요? 예, 저보세라는 대명으로 바꾸신 거죠. 참외 먹으면서 들어요. 참 외롭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보세. 요? 는 어디 갔죠? 저보세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맛있겠다. 참외 시원하죠? 참외 드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왜 외로울까요? 예, 천국 같은 기분 들 텐데 외롭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예, 저보세님의 신청곡이었죠. 조선 힙합이 부르는 아름다웠어, 행복했었어, 즐거웠었지, 사랑했었어. 예, 다 과거형이네요. 예,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닭다리 잡고 뜨더뜨더 이 리듬이 생각이 났을까요? 예,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아이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두 잔째 마시고 있는데, 한 잔째는 잘 마셨는데 두 번째 잔째 5분의 4컵 남았을 때부터 먹어도 별로 맛이 없길래 느릿느릿 마시다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았고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마시긴 해요. 5분의 3컵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시간 보내다 보면서 목마르면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중간 통로에 선풍기를 놓고 2단으로 가동하고 있으니까 매우 시원하네요. 야간 식사가 취약한데도 커피를 마시니까 배가 어느 정도는 차있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방송 하시고 편안하고 해피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 헤이즐넛 맛있는데 왜 두 번째는 얼음이 녹아서 그랬을까? 저도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하니까 좋긴 하네.

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맛있어요. 제 텀블러가 좀 큰 거거든요. 1.8리터라서 예, 한 잔 다 마시고 리필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예, 지금 리필을 했거든요, 사실을. 근데 방송 끝나기 전까지 다 마실지는 모르겠어요. 반 정도 리필을 해와서 가득 채워놨으니까 목마르면 저도 마시면서 우리 꽁치님과 건배하면서 마셔볼까요? 예, 이번 한 주도 고마웠어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오세요. 김정민의 내가 사는 이유, 김민종의 착한 사랑, 그리고 포지션의 노래죠. 전하지 못한 말.

0: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뭔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1: 제가 이 노래를 예 선곡한 데는 우리 행복하자 일림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 가수 아무 노래로 찐콩해요. 오늘은 더워서인가 천곡이 너무 안 떠올라서 가수 뒤적뒤적 하다가 아무 가수 아무 노래 청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했어요. 지코의 아무 노래. 예, 대구는 40도 찍을 정도로 더워요. 에어컨은 풀가동 해뒀어요. 밖에 나가면 땀투성. 여튼 한 주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행복한 자님 덕분에 저는 선곡이 쉬워요. 한 번씩 툭툭 그 던져주는 이야기에 힌트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사연단에도 이렇게 선곡을 하게끔 예 알려주시네요. 오랜만에 듣는 곡 지코의 아무 노래 예 전해드리고 있고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김종국의 한 남자 김경훈의 아프니까 사랑이죠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일림도 한 주 동안 예 고생하셨어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예, 민경훈의 아프니깐 사랑이죠라는 곡까지 우리 행복하자 일림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3분이고요. 제 시간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서의 노래죠. 달팽이, 별의 안부, 조성모의 투에븐, 예, 함께 하겠습니다.

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그리고 우리 체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는 곡. 나윤건과 나윤건하고 별하고 부른 안부라는 곡 제 선곡이었는데 마침 또 신청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전해드렸고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제 선곡과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TV를 밖에 나갔다가 잠깐 봤는데 정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남자를 3명을 만나요. 한 번에. 요일을 정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남자는 6년, 한 남자는 4년, 한 남자는 1년.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선물도요. 선물 받으면 A라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을 C라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C한테 받은 거를 B한테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돌려막기? 정말 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요즘에 아이들 이해 불가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사자대면까지 하게 됐대요. 근데 왜 그러냐? 목적보다는 왜 그랬냐 했더니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대요. A라는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고 C라는 사람은 또 이런 부분이 좋고 서로의 장점들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또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은 진짜 네 명의 남자를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친구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집 근처에 갔다가 C라는 남자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6년, 한 사람하고는 4년, 한 사람하고는 이제 1년. 근데 1년 된 사람한테 결혼하자는 말도 했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결혼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날 확률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A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있고 B라는 사람을 만날 생각까지는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여자는 과감하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튼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뻔뻔스럽게 그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무섭다. 정말 저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날 일도 없지만 걱정되더라고요. 저런 사람한테 걸릴까봐. 임재현이 부릅니다. 웃어주지 마요. 그리고 양효섭 정은지가 부릅니다. 러브데이.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휴일 여러분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대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으로 시작해 나뉘었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0: 때가 돌아온다면 참 좋겠어요.
1: 달리 되었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